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 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정말 시간이 너무 빨라서 벌써 8월입니다. 아주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큰 지진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0: 네, 구마모토에서 며칠 전에 큰 강진이 일어나서 큰 피해가 나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는데요. 이재민 분들께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더위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단수와 정전으로 대피 생활을 하시기도 아주 어려운 환경이실 텐데 저희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0: 네, 일본에서는 올해부터 이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인 날을 혹서일이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뉴스나 이 일기예보에서도 혹서일이라는 말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무더위, 폭염,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에어컨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수분과 염분을 자주 취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선선해진 방에서 오늘도 하나카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그동안 저희 하나 카페에서는 스튜디오에 많은 초대 손님을 모시거나 또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제 취재를 하거나 해서요.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한동안 좀 소개를 못 해드렸죠.
1: 네, 그래도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국내에서 이토 마사유키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과 6월 6일에 방송을 했던 이 김유홍 씨, 말이 통해야

0: 친구가 될 수 있다를 들으시고요. 감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희용 선생님의 두 차례 인터뷰 방송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무척 반가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40년 전 NHK 라디오 한국어 강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배운 제자에 불과하지만요. 따뜻한 느낌의 목소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셔서 저도 모르게 푹 빠져들었습니다. 김희용 선생님의 강좌로 배운 한국어를 더욱 익히고 싶어서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춘경 아나운서를 만나게 됐으니 그것 또한 어떤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제 첫 일본어 네이티브 선생님이세요.
1: 그러면
0: 예.
1: 이또님의 선생님이 김용 선생님이고
0: 네.
1: 다시 이춘경 아나운서의 선생님이시네요.
0: 네, 네 이또 선생님 너무 반갑게 일본에서도 재회를 했었는데요. 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일본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야, 이게 정말 인연이 대단한데 세상은 좁다 이런 걸 다시
0: 맞습니다. 한번 드시고. 네, 또 마사유키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올드팬이라고 써주신 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K 국제방송의 오랜 팬입니다. 과거 10대부터 단파방송으로 수신하던 것을 60대가 된 지금은 인터넷으로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깨끗한 음질과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 어디서든지 청취 가능한 점 등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한국어 뉴스가 최근에 AI, 음성 합성으로 방송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자연스러운 사람의 목소리와 인공적인 음성은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단어의 장단이나 고저 등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으므로 듣기에 어색하고 특히나 신뢰와 정확을 중요하게 여기는 뉴스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한글 뉴스라고 하시던데요. 한글이란 한국어의 문자를 의미하며 말로 하는 언어는 한국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0: 네, 10대 때부터 60대가 된 지금도 약 50년 동안 저희 방송을 들어주셨다고 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정말 올드팬이라고 자칭을 해주셨지만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한 분인데요. 올드팬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매주 금요일 지금 뉴스 그리고 평일 저녁에 인터넷 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음성에 대해서 감상을 보내주셨죠?
0: 네,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 사람 목소리와 그리고 인공적인 음성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저 장단 등에 대해서도요. 저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은 이 AI 음성 뉴스는 단순하게 이 AI가 생성한 음성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듣기 쉬운 뉴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제대로 잘 조정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씩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이메일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아직까지는 AI 음성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AI 음성에서 뉴스를 방송할 때 한글 뉴스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글이 문자의 이름인 것은 물론 저희들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까지 저희들의 뉴스가 이 국내 방송에서도 방송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프로그램명이 한글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을 그대로 AI 뉴스 첫머리에 넣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국내용 방송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도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드팬님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청취자시죠. 구원모

0: 요즘에 생겨서 그런지 이 기상특보를 확인한 후에 밖에 나갈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요. 낮에는 매우 무덥고 또 밤에는 열기가 남아 있어서 잠을 잘못 자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나갔다가 들어오면 자주 샤워를 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폭염주의보나 경보, 열대야주의보나 경보가 발효된다면 집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료와 청취자에게 추천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저는 밤에 가족들과 함께 치맥, 치킨과 맥주를 먹거나 팥빙수를 먹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은 방송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재욱 아나운서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1: 아, 예, 뭐, 저도, 뭐, 치맥까지는 아닌데요. 이건 밖에 되도록 안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역시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조금 그 무서운 공포 영화 한편 때린다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0: 그러시군요. 네.
1: 이충경 아나운서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0: 네, 저는 너무 더워서 요즘 이제 강아지 산책을 아침 5시 때 나가거든요.
1: 아, 새벽에.
0: 네, 아침 5시 때와 이제 밤 10시 때 산보를 나가는데 모든 동네 강아지들이 5시 때다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아, 더위를 많이 느끼는 강아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견주들이 열심히 서늘한 시간을 찾아서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1: 예, 특히 강아지들 이렇게 더위에 약하니까 더욱 그런 것 같네요. 네.
0: 네.
1: 네, 여러분들은 어떤 피서법, 자기만의 피서법들이 있는지 좀또 같이 소개해 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원모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두 소개하지 못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은 다음 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7월 26일 뉴스에서도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나라 현내의 아스카 시대의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한국에서 열렸던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는 아스카 문화를 중심으로 가시하라 시와 사쿠라이 시에 걸쳐서 산재되어 있는 6세기 말부터 8세기 초에 걸친 아스카 시대의 유적군입니다. 샘무 천왕 등의 궁전이 있었다고 알려진 아스카 궁터와 극채색 벽화가 발견된 다카마츠즈카 고분 등 19개의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와의 교류를 통해서 국가로서의 중앙 집권 체제가 성립될 때까지의 변천을 나타내는 유일무이한 자산이라면서요.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금까지 목표로 해왔었습니다.
1: 네, 이번 등재 결정과 관련해서 이 현지에서 심의 과정을 지켜봤던 이 고바야시 문부과학 부대신이요. 이 회의장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등재에 감사한다. 이 유산은 동아시아에서도 옛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관의 교류가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라현의 야마시다 지사도요. 이 나라에 있어서 아주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우리들은 이 유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해서 장래 세대로 잘 계승 발전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기쁨을 표했습니다.
0: 네, 이번에 등재가 결정된 이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는 하나의 유적이 아니에요. 19개의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자체가 아니라 나라 현내의 여러 지자체가 이 관광진흥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 네, 이 아스카무라의 관광 사이트에 따르면요, 이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의 19개 유적은 이 궁전 관화터, 그리고 불교 사원터, 그리고 분묘, 그러니까 고분 같은 거죠. 이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이 궁전과 절의터, 그리고 고분 등 볼거리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0: 이 나라현의 본가가 있는 저희 야마시다 PD 이야기에 따르면요. 대학생 때 한국 경주를 처음으로 방문해서 산책을 할때 말이죠. 아스카무라를 산책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경주도 2000년에 경주 역사 유적 지구로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는데요. 한국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 어떤 이미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주를 떠올리면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야스카 후지와라 궁도는 19개 유적이 각각 좀 이렇게 산재해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역이 어디인가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좀 여기 있는데요. 오사카 남바역에서 이 민영 철도인 긴테츠 특급을 타시고 이 야마토 야기역까지 약 30분간 걸립니다. 또 그 역이 아니면 교토역에서 긴테츠 특급을 타고 같은 야마토 야기역까지 약 50분 걸리는데요. 거기서 5분 정도 가면 이 종착역인 가시하라 징구마에라는 역이 있는데 이 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들 역은 이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를 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현관,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관광정보는 지난 7월 26일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의 최신 뉴스 코너 아래에는요,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한 짧은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후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게재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도호카이도 상요 신칸센에 개인실이 도입된다라고 하는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천황부처 네덜란드 방문, 쿄토 무병무탈 기원하는 치노와 쿠구리라고 하는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치바현 연구소, 아기가 바로 잠드는 음악을 공개해서 부모들로부터 큰 반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일본 기업 인도에서 인재 확보 움직임 활발, 또 베네수엘라 대지진, 붕괴된 건물 안에 많은 실종자가 남아있어 라는 영상, 그리고 일본인 권투선수 명예의 전당 헌액으로 역사적 쾌거, 그리고 재해 대비가 설마 휴대용 전원 화재에 잇따라가 공개됐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어서 최신 방송 코너에도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봐주십사 하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이브인 도쿄에서는 시부야2 뒷골목 산책으로서요, 이 스크램블 교차로를 지나 유서 깊은 뒷골목을 방문합니다. 그곳에는 고급 주택가, 옛 게이샤 거리, 그리고 현대 시부야의 토대를 마련한 유흥가가 있습니다.
0: 그리고 다이브인 도쿄에서 얼마 전에 공개를 했죠. 오카치 마치 장인정신의 보고가 지난주에 한국분들이 많이 접속해 주셔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립니다. 이 오카치 마치는 아키하바라 바로 북쪽에 위치한 보석거리인데요.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이곳의 역사는 이 불교 관련 장인, 그리고 미군,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 장인 공동체와 관련이 돼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은 한국분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라멘 문화를 소개하는 라멘 재팬에서는 토야마 편으로서 검은색 국물, 토야마의 비옥한 논에서 탄생한 독특한 라멘 한 그릇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이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NHK 월드 재팬 코리언 그룹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매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NHK 월드 재팬 하나 카페, 저희 방송은 무료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지금 들으시는 하나 카페는 NHK 월드 재팬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서 일본말 첫걸음이라는 인기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서 교재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nhk.jp/korean이고요. 여기에서 일본어 학습을 클릭하시면 일본말 첫걸음 코너로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일본어로 공부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희 하나카페에서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십시오.
0: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저희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 아니면 감상 느끼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0: 저희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과 그리고 콘텐츠에 관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 아니면 하나 카페 저희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지금 정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 조심하시고요. 또이 냉방병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